0: 나셔봐. 새로운 남자 쓴다 하셔봐. 두리개를 새로운 남자 쓴다.
1: 브라네 샤바 두시도 브라. 버릇 필레몬에 샤바 두시야 브라.
0: 나마다.
1: 엘라.
0: 새로운 남자 쓴다.
1: 그분은